아바붐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고름 수월와 아비 아바붐 빔빔 아싸리 아브랍지 텔레핀 텔레핀 아바수아주 원이나 마원상과주 마와벤수 마와트럼펫수 Child, praise the Lord. Come, Buddha, Zikha Baba. Mumbram, yen, yen, yen, yen.

아니야 천파이 연인아야 연인아야 나 연인아요 연인아요 아 sorry if you're trouble I just want to thank you trouble trouble 무릎 샴푸하고 꿈꿈꿈을 가 나야마 두어 마마 아야마 넌디 아싸메마 마폴로 시아타 춤부루와 샤바 미파사입니다 I praise God. I praise you, my Lord. I praise you, Jesus.